0: 그럼 지금 그 사건을 다 재현하는 이유는 뭐야?
1: 완전 범죄.
0: 15년 전 완전 범죄를 다시 재현하려고 했어. 근데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연구한 거야. 업그레이드 된 거지.